0: 시가 과격화가 링나바 리아는 두베게 전봉국의 엑스카 FM.
1: 그러니까 당기 때 오고만 까이고엔 때 와서 라마 고지 담아가는. 어 마마 때 고마 과대 다 쇠티 예모다 엑스카 FM 시기 고지 예산 국담 고지 기때 가메까. 담은 고지 기때 인제 민기 오시는 고지 고지 진짜 진짜 나고 고모티. 만 고노 까이베 만나다 힘베다. 담아가는. 아지 못했어 기간 아까 대진 때 아까 못했어 누구도 당한데 우르베 하트 오캄 그리고지 때 오케트 까야 그지 아까 뒤가 못했어 오스와감 먼저 담아 아까 뒤때 아까워 이겼고 나게 메이크 아주 관운 못했어 지 안검 먹고 뒤인 나 안검 어디 안검 먹어 담이 더 좋아 대책인 감 우르맨데 안검 어디 아까마데 다른 까야 와가 안검 신은 지 담아 아까 뒤가 때 못했어 지 오킨 근데 그 먼저 또 아까 맞다 뒤피로 무사한가 플랫폼 텔렉스카 FMC기 때 검사들이 누구도 호다네 자.
2: Teu tirica roti, teu coendino, teu doji, te anacotinca, eitam siki, exca FM siki.
3: A cama taiki, sikia, ya, kasi, kasi mata e hui, isa, ya, crai, a catam, canto na taia, te pui, e te tia, sete africa.